0: 이래요. 해외.
1: 아도.
0: 아마호루.
1: 아마호루.
0: 니네 투야가.
1: 클로데루토프.
0: 클로데루토프 과부루리.
1: 예도.
0: 오라피우르 모토케네사 모피우르 모토케랑 가마주도 시크라탄 코만스.
1: 예도메.
0: 아하 이시라기서 보나 클로드.
1: 네 그저로 일어나오.
0: 에헤.
1: 나이저가 쿤디 완주.
0: 예고.
1: 하와나 하워.
0: 음흠.
1: 아차리
0: 너무 쿨아. 너무 쿨아.
1: 예고.
0: 너무 강야. 너무 힘바.
1: 사와.
0: 우트라모키리즈 위스코 파비올랑가.
1: 사와. 사와.
0: 사와.